0: 우야야 하야 하야 꿀키토 믿음 베르라레 프랑스 많이 많이라
1: 라베 파리스 파리스 꿀키토 좀 걸어놔라 파리스가
0: 이거 뭐 부파미야 과자로
1: 우떠우떠 예수 범리네 냠리나 메레페로